0: 이정아, 밤중에 안 자고 뭐 하노?
1: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연락 시간이거든요. 장 대장님 쪽에 한 명도 못 빠져나올 리가 없어요. 우리 쪽 사람이에요.

0: 민족 사람의 분명히 맞아요.
1: 놈들이 아닐까?
0: 아니에요. 다른 거 말해도 이 신호만큼은 말하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1: 아무도 무의도면 안 돼.
0: 네,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이반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는 누군가 미행하면 바로 알아줄 수 있어요.
1: 지금 가려고?
0: 네, 이번 장소에 문제가 있으려고요. 섭선자가 적군을 만나면 금방 하고 돌아올게요. 제가 먼저 갈 수 있어요.
1: 조심해라!
0: 네!
2: 老人求情了，
3: 坐，但是没办法，又到了关键时刻，必须得找你请示一下。
2: 张哲，到，
3: 你赶紧睡觉吧。是科长，那您有事喊我，我就在旁边，他也能听见。
2: 行。
3: 张哲，什么事儿？
2: 老梁，你的招数起作用了，我再次提审了胡支队长队长，他交代了在野外互相联络的办法，并说愿意帮助咱们。 联络这个跑散的胡支队队员，我心想，这家伙有点狡猾呀，我没答应他，我另找了一个叫朴有田的俘虏。据他所说呀，这个张队长没有说谎。朴有田呢，我也调查过，他属于。

0: 됐어. 이제 뒤돌아서.
1: 어, 가까워지자. 형님네 손에는 모두 빠져나왔습니까?
0: 주문이 아니 뭐야?
2: 아하, 이거 이틀 동안 소문나 있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0: 말해. 너 어떻게 빠져나왔어?
1: 제가 원래 행동이 느려 뒤쳐졌는데 적군이 후방을 공격하려는 걸 보고 소리 질렀어요. 대장님이 철수하라는 거 듣고 도망쳤죠. 한참 지나 보니 길을 잃었고 숨을 곳을 찾아 몸을 숨겼어요. 날이 밝고 나서 어딘지 알았어요.
2: 씨발 거짓말하지 마! 적군이 버전 침 따라오면 바로 죽여버릴 거야!
3: 저거자 朴伟天已经接到信号，我们看到他进树林了。你们能追踪他们的去向吗？放心，我们老莫从来不会大意，他做不到的事情。好，那就按计划出发。是。
1: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형님은 왜 저를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저 진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면 형님과 연락을 취할 게 아니라 방법을 대서 남쪽으로 갈 걸 그랬어요.
0: 남쪽으로? 꿈도 야무지네.
4: 아, 전방전선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1: 형님, 정말이에요. 저한테 정말 방법이 있어요. 중공군 방어선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어요.
4: 또 날 속이려고?
1: 형님,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온 지 한참 됐는데도 뒤따라오는 적군이 없잖아요.
0: 날 또 속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2: 알지!
1: 형님, 제가 만약 형님을 속인다면 이 감자처럼 으깨질 거예요.
2: 시끄러워. 넘어가. 빨리! 눈을 감아! 따라와.

0: 班长，这个方向过去不久。行，集合。末日跟带路一路纵队，大家跟上，出发。
1: 형님， 좀 풀어주세요。 길이 너무 험해요.
2: 시끄러. 여긴 우리 아버지 사우지다. 누구도 몰라야 돼. 빨리 와. 씨.

0: 제가 편 거예요.
1: 그 소리!
2: 我去找找他有没有下去的路。等会儿，一鸣，先喊话。
3: 민태 있는 사람 잘 들어. 우리는 포로를 우대한다. 당장 먹기를 버리고 투하하며 목숨을 살려준다. 그리고 주권은 협상할 수 있지만 저항한다면 다 죽여버린다.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2: 我还是下去看看吧。
4: 于小三、赵大壮、张洋子，你们在这儿警戒，其他人跟我下去看看沙子情况。
5: 走，
6: 是。

0: 이 보진지들의 위치를 봐봐. 놈들은 지금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어. 사정 거리는 저들 진지 정범에만 닿을 수 있고 우리의 155mm 포방경을 딱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하지만 우리는 궁정에서의 우세가 있어.
1: 지금 당장 이 정보를 사령부에 알리고 공군에게 복역하라고 전해.
2: 집중 한번 보십시오.
0: 그들이 걱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복역하면 정보 수집이 어려워지겠지. 일단 이 정보를 그냥 두고 여우소대가 더 많은 정보를 보내오면 그때 다시 보고하자고. 괜히 누군가 참지 못하고 군관에게 알리면 안 되니까 말이야. 그리고 여우소대가 보내온 모든 정보가 공군이랑 전범 부대가 정찰한 상황과 일치한지 확인해봐. 놈들의 군사 배치에 확실하게 조사하고 나면 그때 대규모 복역을 조치해. 철저히 붙여버리자고.
3: 네, 알겠습니다.

0: 我们这支队伍从南昌城头走到现在，无数的先行者都不在了。这么多人出生入死，为了什么？不是靠往后路，不是鲜花和荣誉，甚至我们不希望后人能记得我们、感激我们。我们只想让我们的国家能好一点，让我们的百姓能过上好日子。
1: 好了，我这通过了。杨晨负责穿插任务这事儿，就这么定了。
2: 谢谢首长的信任，保证完成任务。
1: 不过，结婚报告这事儿我说了不算，报告得两个人签字。
3: 대장님, 어젯밤 묘소대에서 연락 왔습니다. 탄약고 세 군데와 주둔지 다섯 군데의 위치입니다.
4: 지휘소는 정확한 위치는 알아냈어?
3: 수상한 곳이 여러 군데 있긴 한데 확실하지 않아 계속 정찰 중에 있습니다.
4: 줘봐. 앞서 왔던 정보들은 다 확인해봤어?
3: 저희가 공군이 보낸 항공사진이랑 대비해봤을 때 여우소대가 보낸 거랑 일치하였습니다. 만약 여우소대의 정보에 따라 그 여러 군데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더라면 항공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5: 이것도 확인해보고 저녁에 보내. 여우소대에게 최대한 빨리 놈들 지휘소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해.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지.
3: 해야겠습니다.
5: 가봐.
6: 小张，是保健室。哎，
2: 小张，
6: 文干事，
2: 就你一个人在啊？
6: 啊，梁副参谋长去师部开会了，得一会儿才能回来呢。这不快执行任务了吗？我去帮他洗洗衣服去。
2: 哦，我帮他洗。
6: 还是我来吧。
2: 你就让我尽点心意了。
6: 那您做法我给你倒点水。
2: 哎，不用，小张。
6: 这次执行任务。
2: 文干事，
6: 你啥都不用说，我一定保护好梁副参谋长，他回来是少一块皮，你找我算账。
2: 谢谢。
6: 那您真不做饭？
2: 不做了，我走了啊。
6: 哎，文干事再见。哎。

0: 结实实的，让敌人上了一大当。我估计他们的指挥官肯定会说：“弟兄们，安心的睡觉吧。中国人的指挥所、弹药库、炮阵地都被我们摧毁了，不会再发动进攻了。”他们不会想到，明天晚上我们的炮火会伴随他们一起去见上帝。就算醒过来，看到的也会比噩梦更可怕的景象。
1: 梁晨，这件事儿你们干得漂亮。
2: 师长，接着看戏吧。我们的戏码还没完呢。剩下来的两场上演之后，敌人会兴奋的忘了自己姓什么。到了明天晚上，就让他们知道什么叫真正的心理落差，就是那种从天堂直接跌落到十八层地狱的那种感觉。
3: 老梁，
4: 你后边的戏码是什么呀？赶紧得给大家讲讲啊！
3: 讲讲。
5: 暂时保密。来了，喝口水。
6: 徐参谋，您看我们两个这些天表现的是不是还不错？咱能不能宽大处理一下？
5: 你们表现怎么样，我说了不算。得所谓的联合国军说了算。
6: 您是要看我们的假情报能不能起到作用了。
7: 报告，
6: 徐参谋。
5: 我们刚才山顶上灌下到了敌人出现了大量敌机，对咱们提供的假目标进行了轰炸，咱们的高炮还打下了敌机呢。太好了，回去跟你们班长说，继续观察详细记录轰炸情况，我这有用。
7: 是。
5: 行了，徐鹤鸣，你这回放心了。
8: 你们还在假目标周围设置了高炮，这一剧情做得这么逼真，难怪排场会上当。
5: 这叫兵不厌诈。
9: 我算是熬到头了，我的工作可以结束了吧？那个，您看我能不能去检查一下腿？
10: 别急，您的腿没事儿，我们还有轰炸情况的观测评估报告没给白昌浩发呢。
9: 申台长，马上把这份电报发给军里。
11: 哎，副长夫人，
9: 咱们真有这么大损失啊？
11: 哪有的事。
12: 赶快发，就是在跟敌人演戏。哦，哎，军里不会误会吧？
11: 不会，早就说好，一会儿他们就会回电，我们和军里面保持一段时间的高密度联络。
12: 嗯，好。哎，队长，把这个发过去，快点啊！대장님，요소대수에 올라왔습니다. 관찰에 의하면 폭격 예상했던 효과랍니다. 놈들이 피하는 물론 포병 진지부대도 폭파됐답니다. 탄약고는 뭐 알아서 터지고 여러 지휘소도 예상대로 명중했답니다. 제가 이 소식을 금방 사단에 전했는데 사단장님께서 엄청 기뻐하시면서 저희와 여우소대를 크게 장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폭격이 일어난 후에 놈들이 무전량이 배로 늘어답니다. 여러 지휘관이 죽거나 부상당했다는 선회를 긴급으로 보고한 적도 있답니다. 대장님, 무전... 대장님... 대장님! 대장님!
13: 아, 너가 봤으면 됐어. 너도.
14: 뭐 어디 편찮으십니까?
13: 아니야, 그냥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그래.
14: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겼습니다.
13: 이 전세도 끝날 때가 됐어. 아무리 노력해도 승리할 수 없다면 일찍 끝나는 게 오히려 낫지. 나도. 내가 이 전쟁을 끊는 건지 아님 빨리 끝내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
14: 대장 심정의 변화가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았지 말입니다.
13: 내 집 사정에 뭐 아는 거 있어?
14: 조금 알고 있습니다. 동생분이 북쪽에 계신다고.
13: 그래, 맞아. 걔네 북쪽이 좋다고, 나는 남쪽이 좋다고. 만날 때마다 싸웠어. 그거 때문에 때린 적도 있지만 밤도 굽히지 않았어. 전쟁 터지고 나서 동생은 북쪽에 입대했고 난 내가 맞다는 걸

0: 나를 보여주려고 남에 남았어. 심지어 동생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결심과 북쪽이랑 연관이 없다는 걸 성부에 보여주기 위해 악자같이 작정 임무를 수행해왔어. 그러다 작전 중 포로를 신부하다 내 동생이 전쟁 초기에 전사한 걸 알게 된 거야. 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랑 괴로운 거야. 나의 집착과 열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인지 알게 된 거야.
1: 그만 이해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가정과 친척들이 박살나고 떨어져 지내게 됐습니다.
0: 실은 내가 진짜로 이 전쟁에서 흔들리게 된 건 내 막내 동생 때문이야.
1: 막내 동생 말씀이십니까?
0: 그래. 내 막내 동생이 자유주의자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현세들끼리 서로 다투냐고 말이야.
1: 대장님,
0: 내 동생이 내 막내 동생 내 막내 동생도 징집돼서 며칠 전 면회에 따라 종군 방견천 잠가했어. 작전 전에 나한테 이런 편지를 남겼더라. 현님, 만약에 내가 전사하면 복수할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 쏘는 모든 종아리 구조에 있는 둘째 형 바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1: 그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0: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어.
1: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우린 너무나 많은 죽음을 봐왔습니다.
0: 내 동생 일은 집에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들한테 말했어. 부모님이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0: 저 진지 앞에 뭐 이렇게 잡초들이 많아? 내가 중공물이면 바로 저기에 매복을 해서 습격을 할 텐데. 이놈들도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나 보네.
1: 연대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0: 중공군은 워낙 교활하니까 절대로 경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 알겠나?
1: 네, 알겠습니다.
0: 아, 그리고 애들 보내서 저 진지 앞에 잡초들 다 제거해. 저게 뭐야? 보기 흉하잖아.
1: 네, 알겠습니다.
0: 이상, 가자.

0: 나의 전선에 달.
1: 또 이 곡이야? 들을수록 심란해.
2: 야이씨 조용해. 음악 듣고 있잖아.
1: 너 이거 중독된 거 아니야?
2: 그래 제대로 중독됐어. 주변을 봐봐. 씨발 다들 중독됐잖아.
1: 그래서 참 꾀꼬리 노래는 들어도 상관님 고함은 못 듣는다고 하는 거구나.
2: 그래 이 지긋지긋한 전쟁도 이제 끝날 때가 됐어.

0: 차장님, 저선 버거입니다. 적들이 30분간 우리 쪽 진지에 전혀 없는 폭격을 퍼부었고 전차부대를 앞세워 대규모 공격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현재 제1, 제2, 제3 연대 첫 번째 방어선이 전부 뚫렸고 모두 긴급 조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이 멍청한 새끼들을 봤나? 적군이 큰 움직임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한 명도 눈치를 못 챘던 거야? 백창호! 자네의 우선대령! 적군이 폭격이 당하자마자 이렇게 큰 공격을 퍼부었는데 이것을 소대가 당한 건지 아니면 적군이랑 손을 잡고 우리를 속았는지 대체 뭐야?
2: 지금 연락처에 확인 중입니다.
1: 어떤 확인하는 거야? 똑같은 승부를 올리려고?
2: 다세 불 차립니다. 그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3: 사대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전세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1년대가 지키고 있는 그곳이 아주 중요합니다. 1년대가 잘 버텨주기만 하면 전세는 안정을 취할 겁니다.
1: 그래, 자네가 1년대를 가서 지휘를 맡도록 해. 특히 1년대와 기관인대의 합동작전, 반드시 1년대의 두 번째 방어선, 세 번째 방어선이 뚫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4: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2: 차단장님, 저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가서 정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4: 그렇게 하시죠. 전방 상황이 어떤지 예측하기 어려우니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래, 같이 가. 가서 부사단장 잘 도와서 전실을 안정시켜.
2: 네, 알겠습니다.
5: 队长呢？
6: 孙一鸣，踩着地雷了，正在想办法排除。是啊，女的在这儿，我去看看。是，你带路。小心，队长。都别过来，都别过来，离我越远越好，越好快。
7: 孙一鸣是我，你别说话。这样子，排除有困难吗？
6: 我摸着像是一颗反坦克地雷，我再确认一下。
7: 别紧张啊，孙一鸣。如果是反坦克地雷，正常人的体重加上装备，也不大可能会触发。
6: 这样子，你再看一下，是不是雷阵？下面有没有反步兵地雷？队长，我确定这下面只有一颗反坦克地雷。大家先散开，隐蔽。
7: 行，散开。

0: 민둥산 이쪽으로 먼저 방어선을 구축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현 대장님, 기갑연대에서 지원하기로 한 부대는 언제쯤 작전에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
1: 길어야 한 시간이면 전선에 도착해 작전에 참가할 수 있을 겁니다. 박현 대장님, 때가 되면 부대에 반격 시작하라고 명령하십시오.
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이현 대장님, 잠시만요. 전차 부대를 하나 더 지원해 주십시오.
0: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3: 조심해서 나쁠 건 없네.
1: 기갑연대가 근처에 있으니 지금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3: 그래, 그렇게 해.
1: 네.
2: 아 그리고 박현 대장님, 경계 부대에게 예의연대로 오는 모든 부대는 방어시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검문을 받으라고 하십시오. 암구와 서류를 검사하고 연대와 신호 확인한 후에 통과하게 하십시오. 검문을 거부하는 자는 즉시 자살하십시오.
0: 백대대장, 중공군한테 겁먹은 거야? 오늘따라 뭐 이렇게 조심스러워?
2: 저희와 똑같이 최전선에서 밤낮으로 교전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0: 야 백창호.
4: 아 그래 그래, 백중령 말도 일리가 있어. 박현 대장 그렇게 하지.
0: 네 알겠습니다.

0: 继续前进。南宫，
1: 대군대답오바。
0: 대배님, 신분증 부어주십시오.
1: 시끄러! 전방부대가 습격을 당해. 지금 당장 지원하러 가야 돼.
0: 신분증 부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 그렇게 대단하면 우리랑 같이 전선에 나갈 것이지. 여기서 무슨 거드름을 피워?
0: 전 그냥 죄송임을 당한 것 뿐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1: 아, 자, 붙어!

0: 그쪽 부대도 기갑연대를 지원하러 가는 겁니까?
1: 아닙니다. 미국 연합군의 호송 한운동입니다.
0: 전방에 적군이 습격이 있어서 서령님께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조심하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来，给我拨话机。
3: 是。
2: 二队二队，一队呼叫。
4: 二队收到，请讲。
2: 注意，二队规模的一群羊过去了。
3: 收到，肉吃完了，已经散席了。
4: 新来的羊我通知三队处理。
2: 好，告诉我，有没有剩余的兔子回撤？

0: bastard! Turn off the flashlight!
1: 나가 접시! 삼촌도 빨리 안 가! 여기 미군 연락관 넘버야?
2: 남고!
3: 대군! 거기다!
2: 오바! 신변 좀 보여주십시오.
4: 우리는 기카 부대를 지원하는 정원 부대다.
1: 작군의 격거를 받아 구성열을 여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2: 이분은 누구십니까?
1: 미군 연락군 나리크 소련님이시다.
2: 소련이 신변전도 퍼져서 있겠습니까?
5: 씨발 새끼야.
6: 야 방금 전 순천동으로 연락군이 눈에 비치더니 이제 신분증까지 공사하겠다고. 적군에도 미운 있어?
7: Captain Choi, behave yourself. You're not to slap anyone.
8: Yes, sir.
7: Sorry, Captain Choi has a bad temper. What does he want? You want to check my ID?
1: No. It's okay. Let me talk to him. 이걸 키우지 말고 번호 열어. 사람이 방금 데뷔를 나무라고 사과같이 했다.
2: 죄송합니다. 전에 원칙대로 헬스뿐입니다.
6: 빨리 열어!
7: Let's go.
6: 아니, 앞으로 조심해라.

0: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넌 바로 총살이야. 알겠어? 내가 후방에서 포격으로 너희들을 지원할 테니까 예비부대 이끌고 지금 당장 반격 개시한다. 이상!
1: 가봐.
2: 네.
0: 부사단장님, 첫 번째 방어선이 비록 뚫리긴 했지만 제 주력 부대가 모두 두 번째 방어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갑연대 지원으로 방어선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뺏겼던 진지도 바로 다시 탈환할 수 있습니다.
1: 좋아. 박연장의 전투정신이 아주 훌륭하군.
3: 본대원님을 나가신다! 빨리 열어!
4: 본대원님이시다! 빨리 열어!

0: 조윤민이다. 그래. 그래, 알았어. 부사단장님, 입국 경위병이 그러는데 적군의 소규모 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군이나 빨치산으로 의심이 되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계소대에서 이미 전투 준비를 마치긴 했지만 만일의 경을 대비해 전차 부대도 전대 참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1: 야, 뭐 그깟 일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래?
2: 아니야, 박연대장.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그렇게 통지해.
1: 아, 네, 알겠습니다.
3: 부사단장님, 밖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백권, 회담,
5: 우박, 어디 서석입니까?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연대에는 무슨 일로 왔습니까?
4: 우리는 순찰단인데 빨리 들어보내주십시오. 뒤에 적군이 쫓아오는 게 안 보입니까? 권대위님이 전방으로 회하는 길에 적군 내 습격받은 거 우리가 구해서 모시고 옮겼습니다. 빨리 열어!
6: 권여사 대명님 확실해!

0: 무사단선님, 괜찮으십니까?
1: 괜찮아. 우리 보안 저 뚜루마이 우리 발목을 잡았다.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2: 이걸로
1: 준비성을 철저하거나.
2: 좋아. 물러나기 쉽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